그들은 이케아, 미트볼, 그리고 지역 민속 음악을 사랑합니다. 카약 그룹을 주목해주세요. 이 친구들은 앞으로도 여러분이 자주 듣게 될 것입니다. Jam 24 Radio.

0: 카야크들은 이케아, 미트볼, 그리고 지역 민속 음악을 사랑합니다. 카약 그룹을 주목해주세요. 이 친구들은 앞으로도 여러분이 자주 듣게 될 것입니다.
1: 브렉퍼스트 온 잼. 뉴 팬스, 뉴 밴드.
2: This is the future.
3: This is
2: Jam 24 Radio.
3: Jam 24 Radio.
4: Jam 24 Radio.
3: This is Jam 24 Radio.
2: New hits.

0: 그들은 이케아, 미트볼, 그리고 지역 민속 음악을 사랑합니다. 카약 그룹을 주목해주세요. 이 친구들은 앞으로도 여러분이 자주 듣게 될 것입니다.
1: 24 Radio.

0: 카야, 미트볼, 그리고 지역 민속 음악을 사랑합니다. 카야 그룹을 주목해주세요. 이 친구들은 앞으로도 여러분이 자주 듣게 될 것입니다.
1: Playing the best in new hits. Jam 24 Radio.
2: I'm here to redefine the word gangster. It's not what the dictionary label gangster. It's not what these cowards out here portraying what a gangster is. This is what a gangster is. But what it's not.